어쩌지 못하게 다르게 커지고 커지는 my only honest thing got on the system 꽉 채워버리고 하나가 돼 걸었다 다시 하나도 넌 무엇이 하나도 그게 돼 거시 하나도 무엇이 하나도 넌 느낄 수 있어 눈 감고도 너에게로 갈 수 있는 건 No more reasons